0: 시원군은 이미 전의했으니 어쩐다.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병원도 폭격이 무너졌으니 말이에요.
1: 그럼 약수물이나 대접해보오. 듣건대 약수를 마시면 눈이 보인다오.
0: 약수?

0: 아유, 안 되네, 안 돼. 바가지로 물을 마시면 수염이 안 난대.
1: 아?
0: 펴, 흐, 없어.
2: 없어? 用瓢喝不长胡子，
0: 可怜可怜，
2: 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。

0: 우리 할아버지.
1: 오, 장난꾸러기 왔나? 오. 어때? 살림살이 놀기 좋지?
0: 산새들 이노래 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.
1: 네, 나무통에서 울려 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단다.
0: 나무통에서요?
1: 응.
2: 아버지.
3: 아버지.
1: 오, 왔나?
2: 얘야, 어서 내려라.
3: 어서 내려라.
0: 어머니.
2: 응?
0: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통에서 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.
2: 여거사, 외할아버지는 나무를 기르는 기술자이고 아버진 전문 악기를 만들어, 알겠니? 그 나무로 만든 큰 바이올린, 작은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.
0: 그럼 나도 바이올린이 클래.
2: 어?

0: 독줄에서 석줄이 끊어졌구나.
1: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. 입에 난 구워야. 어머니. 我的好妈妈。
0: 孩子，我就是你的儿子，奥蒙尼。妈妈，儿子，내 아들은 모두 바이올린을 킬 줄 아니 얼마나 좋아. 내가 방해했나 봐. 그래, 어서 켜게.

0: 어서 들어오세요.
1: 자, 보십시오.
2: 잘 만들었구만.
1: 앉으십시오. 저명한 바이올린 리스트인 당신께 특기 드리려고 제가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
2: 고맙소.
0: 저희가 10년 동안 정성껏 만든 거예요.
1: 자, 보십시오.
2: 좋았어.